0: 돌아가는 게 각다카 아가시바니 아이졸 유스 섹션아 나톡텔레 BUC 호스텔라덴 랭젬레 랭로 모이타 딱 안칸테 아니야 아보세 두히 도미닉 라렘키마 아니 올레
1: hei hi akashwani aizol ani dar somle achanve ani a voinatan kan hun alo top ta program pang tu hi vanal chungi kani a control room engineer duty lanun puya kan program hi fm gold relay na chunzom don ani milongai thatu